0: 啊？你话咩话？
1: 我话你真系射中咗添。
0: 使乜讲？
1: 你托我阿彩嘅鸿福，侥幸射中啫。
0: 咩侥幸啊？唔信，射埋嗰只俾你睇啊！
1: 就系要你射埋嗰一只。
0: 咁你就睇住嚟。

0: 막 홍홍이야.
1: 아이, 원수이 난겠고.
0: 야맹,
1: 양체 송행.
0: 야맹, 딸 송행. 빙, 오난 겠고, 숙시우꼬지.
1: 싸묵경, 오난 숙시우꼬지.
0: 시,
1: 오왕타 징아이.
0: 야맹, 딸 겠고, 난 지혜등.
2: 겠고, 난 가오지.